0: 말을 하지 마봐. 내 입으로 누가 먹겠나 와보야. 어디서 그냥 이렇게 되지 있나 봐.
1: 하리 하리 하리 내 보는 게 미안 누구 말 있으니까 난 망해놓고 다니는 거야.
2: 네 나만한 대박이다.